조선의 나라의 견내들어서 저라 이석이 되겠는 문양부터 해라 아니라다 스포로스는 이제 바블라스 바블라스 이제 Parce que c'est bon, dengan Mas Rumah, ya. Mungkin dengan ti langsir, cadar, sebagainya, ya.